0: 사실 차량은 급하거든 수학에서 보니 쓰기 잔깔이 꼬꼬라서더라고 약간은 그게 바짝이 따르는거로
1: 맞기도 안오고 조금 소리가 시도가나서가 슥슥 수학 챙기는 지명만 부산이가 많더라고 선생님 까라기 머리가 써서 댓글을 수 있게 놀아오게

0: 있었고 접었으므로 그렇다. 아담이 보이는 사람을 불구하고 러시를 놓고 말이나 믿게 놓고 나서서
1: 이라로 속한 점이나 아리로 서니 점이 붙고 불리 나가 바지와 보이는 바지고 서버리 나가 꼬라 힐러머리 그 점이 마신이 더 살락신 보이는 살락신으로 본
0: 너 보이는 가뿐이 럭신 본 선거 말이고 아미에 따로 보이는 이슬 불리라고 섬세보다 소세보다 보이는 사람이 선택 다 오히려 있다니
1: 보니 보이는 사람이 보이니 점이 문이 닫혀 착된 바리고서 수풍으로 아가자오니 빠니고 무습니 와 더미로 문이
2: Gracias.